0: 뭐야?
1: 어떻게?
0: 손 받아.
2: 나도
3: 아, 네.
2: 문자로 집안에 손
3: 받아. 맞아 보구냐요?
4: 부모님 얼굴도 뵙고 좋더라.
3: 아, 네? 건강잡 이부? 아유, 시니 baca bukunya.
5: Enggak mau, Abu. Ibu juga lagi nonton TV.
6: Kebiasaan membaca perlu teladan dalam keluarga.